학교 4학년 때 반에서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이런 게 유행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죠. 나는 오늘부터 미나를 좋아하는 거다. 제 짝꿍이었던 여자의 이름이 미나였거든요. 꽤나 비장한 결심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좀 웃기긴 하죠. 그때 전 이미 남자를 더 좋아한다는 걸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짝꿍과 함께 과일을 관찰하고 그려보는 수업을 할 때였어요. 저희는 미나가 좋아하는 토마토를 골랐습니다. 잘 익은 단면에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토마토. 그걸 보고 미나는 말했어요. 와, 토마토 정말 맛있겠다. 저는 대답했죠. 그러게, 정말 맛있겠다. 라고요. 토마토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는데도요. 하지만 미나를 좋아하기로 했으니까, 그러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평소 친하지도 않던 반장이 저에게 야, 너 김미나 좋아하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하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성공했다 하는 성취감을 느꼈었죠. 진짜 이상한 기억이죠? 성취감. 여자를 좋아하는 티를 내려고 제법 노력했던 저. 결국 기어이 성공했다고 생각한 게 제법 웃겨요. 네, 오늘의 오프닝 사연이었습니다. 연애에 성공한 것도, 고백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저 좋아하는 척 티를 내는데 성공하고 이렇게나 기뻐하시다니.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미나조아님의 마음이 예쁘고 귀엽네요. 초등학생 때부터 대세에 휩쓸려 이성애자인 척을 하다니 사회성도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미나조아님께는 맛있는 토마토 살사 한 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초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라디오 트레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과 사연이 함께 흐르는 퀴어 라디오 트레싱. 저는 퀴어 인생의 활력소 DJ 세희입니다. 6월 프라이드 먼스죠. 날씨가 한참 선선하고 좋다가 귀퍼 때만 되면 땡볕이 내리쬐는 걸 보니 수능 한파라는 말처럼 퀴퍼 폭염이라는 말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날씨일수록 저는 입맛을 싹 돌게 하는 샐러드가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오이가 듬뿍 담긴 시원한 샐러드, 상큼한 샐러드. 공감하시나요?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의 주제가 드레싱이라.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레싱. 퍽퍽하고 씁쓸한 샐러드에 상콤달콤한 드레싱 한 스푼처럼. 드레싱이야말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내 일상에 다양성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마법 같은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한편으로는 우리네 퀴어 인생이 뭔가 드레싱 같다곤 할까요?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식초와 기름을 흔들어 제껴서 귀여이 연대에 놓고는 샐러드에 뿌려져 야채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찾으려 애쓰는 그런 삶이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에서는 이런 샐러드 드레싱 같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DJ 세희입니다.

0: 광고 하나 듣고 올게요.
1: 땀흘리며 쌓이는 우정, 위켄즈 덩그단. 귀여워 엘라이가 안전하게 농구할 수 있는 곳, 위켄즈 덩그단. 수입 환영, 초보 환영. 먼저 기초 드리블부터 알려주신대. 위켄즈 덩그단. 공감하는 DJ 세이가 위켄즈 덩그단의 홍보 담당인 거기로 잠시 난입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마추어 퀴어 여성 농구단 위켄즈 퀴어와 엘라이 절찬리 모집 중입니다. 셋째 줄 분들 제가 유심히 보고 있고요. 꼭 제가 홍보를 맡고 있어서는 아니고요. 퀴어 인생의 양념이 되어드릴 퀴어 라디오 트래싱. 오늘 1부는 물과 기름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드레싱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재료들을 아주 잘 고루고루 섞어주는 거 아닐까요? 기름이랑 식초를 그냥 컵에 따라 놓는다고 알아서 섞이지 않으니까요. 가만히 두면요, 각자 자기 층으로 돌아갑니다. 기름은 기름대로, 식초는 식초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병에 놓고 흔들죠. 무지막지하게 흔듭니다. 섞이라고, 제발 섞이라고, 잠깐이라도 한 몸처럼 보이라고, 게이 커뮤니티, 레즈비언 커뮤니티,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아, 제발 잠깐만이라도 섞여봐. 프라이드먼스는 아무래도 그런 날이죠. 서로 다른 가족들끼리 부대끼는 명절 같은. 한편으로는요, 어쩌면 커밍아웃이라는 것도 뭔가가 마구 섞이는, 층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 어떤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분리되어 있던 것들,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아는 나, 내가 말한 것과 말하지 못한 것, 사랑과 우정, 농담과 진심,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흔들어버리는 순간이요. 그럼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사연은 나야바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넌 그게 더 잘 어울려.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제가 바이섹슈얼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 너무 기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걸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됐다. 넌 여자 만나는 게 더 잘 어울려. 그때 조금 웃기면서도 아, 이게 이 사람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응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 야바위가 아니라 나야 바위였네요. 바위처럼 단단한 바위이실까요? 잘됐다. 넌 여자 만나는 게 더 잘 어울려. 축하인지 추천인지 연애 컨설팅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말이네요. 약간 헤테로 여성분들이 가끔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프렌들리한 말을 해주실 때가 있죠. 약간 축복과 팩폭과 걱정이 한 숟갈씩 들어간 묘한 드레싱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 친구는 제가 10대 시절 성인과 연애와 섹스를 하고 있다고 편하게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어디에도 말할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그런 저의 각종 연애 상담을 담담하게 받아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여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그 친구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온갖 수상한 남자들을 만나던 제가 이제는 여자를 만난다니 걱정이 되기도 했을 텐데 너한텐 여자가 더 어울려 라는 말로 앞으로 잘 살아라 하는 응원을 보내준 게 정말 그 친구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당시 암투병 중이었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그때보다는 철이 든 저를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누구에게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애타게 발을 구르며 이리저리 다니던 제가 그래도 이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그 친구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아쉽기도 해요. 그 친구의 미래를 보지 못한 것이 더 아쉽긴 하지만요. 네, 나야 바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커밍아웃이 늘 드라마틱한 반응으로 돌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드라마 퀸은 뭐라고? 가니 이 여자잖아! 이런 힘찬 반응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어떤 커밍아웃은 너한텐 여자가 더 잘 어울려. 어, 알고 있었어. 같이 조금은 심심한 말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주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응원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있는 친구도 지금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훈훈한 마음과 함께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에라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젠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없게 되셨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교 2학년, 17살 때 동성 친구와 키스하고 싶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말했고, 친구는 제 독특한 일탈이라고 생각했는지 뽀뽀해도 된다고 했어요. 친구 뺨에 뽀뽀하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뭐 그냥 무성애자 같은 헤테로로 쭉 살았어요. 성적 흥분은 알지만 인간에게 성적인 끌림 없이 살았죠. 그러다 저 좋다고 하는 헤테로 남성을 만나 연애를 했고 섹스를 했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헤테로 남성을 만나 연애하고 독립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어요. 한참 동안 저의 성정체성, 성지향성은커녕 저 자신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여고를 다닌다고 다 여성에게 끌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읽었죠. 그런가? 그럼 난 바이섹슈얼? 아니면 팬섹슈얼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성정체성을 탐구하자고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섹스를 하는 건 지금의 배우자에게 실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엘라이로 스스로를 말합니다. 다만 제가 스스로를 엘라이로 규정한 다음부터는 엘라이로서의 지지를 더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들과도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해서 편견 없는 생각을 위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애쓰고 있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0: 에라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에라이가 아니라 엘라이였네요. 사랑, 결혼, 섹스, 출산 같은 제도 안에 들어간 뒤에도 우리는 새로운 나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선택한 삶을 뒤엎거나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내 안에 있었던 가능성을 조용히 인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동성애 교육 추방, 이게 핫 이슈였는데 동성애 교육이라는 게 있다면 에라이님께서 자녀분들께 미리미리 잘 시켜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과 기름이 완전히 섞이지 않더라도 한 병 안에 함께 있을 수는 있는 것처럼요. 잠깐 섞였다가 다시 분리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또 흔들면 되니까요. 훈훈한 사연들을 뒤로 하고 이분은 조금 까슬까슬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채널 고정 퀴어 라디오 드레싱.
1: 새로운 음악을 위한 시공간 중력장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는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모임 서클 시닝이 있습니다. 무료 워크숍이니 다들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대만 아티스트 양위차호의 의성어의 집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가 되어서 중력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참여형 퍼포먼스입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즉흥 연주자들이 많이 많이 모여서 함께해요. 예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중력장의 6월 공연과 행사들도 놓치지 말고 방문해주세요.
0: 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 노래 워크숍, 다음 주 금요일에서 일요일 퍼포먼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문의사항은 중력장 SNS, 골뱅이 뮤직스페이스 GF, 또는 여러분들 뒤에 고추머리띠 하고 계신 용성님을 찾아주세요. 저희는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아, 이건 제 사연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넘어졌거든요. 자전거가 문제였는지 제 균형 감각이 문제였는지 도로의 기운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넘어졌고 다리에 꽤 큰 상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드레싱 하셔야겠네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드레싱! 너는 샐러드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고서는 프로 방송쟁이의 마인드로 바로 결심했죠. 아, 오늘 드레싱 할 때 이 드레싱 얘기도 해야겠구나. 상처를 씻고 약을 바르고 거즈를 덮고 테이프로 붙이는 일, 너무 아파서 못 보겠는 부위를 일단 잘 덮어주는 일, 하지만 그냥 감추는 게 아니라 낫게 하려고 덮는 일. 이분은 너무 쉬어서 눈물이 나고 너무 달콤해서 씁쓸해지는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산도와 당도라는 정도로 제목을 달아보면 좋겠네요. 시큼 씁쓸한 인생을 까슬까슬하게 사는 사람들의 상처를 드레싱으로 잠깐 덮어보겠습니다. 저는 DJ 세희, 지금 여러분은 퀴어 라디오 드레싱 함께하고 계십니다. 탱탱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갑반인이 될 수 있을까? 요새 사는 게 까슬까슬하다고 느낍니다. 이 느낌은 참 익숙해지지 않네요. 한 번은 애인과 아울렛에 갔는데 거기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하고 애가 있는 이성애 부부였어요. 이 수많은 결혼한, 애 낳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 못한 애 없는 남자 둘이 커플로 있으면요, 나만 이 공간에서 불화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 같은 걸 받아요. 이성애 커플들의 밀도가 너무 높은 곳에 가면 아마도 저는 진이 빠지는 듯해요. 그들과 뭘 하지 않는데도 그들이 존재해서, 너무 존재해서 제가 저의 존재에 대해 좀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들이 존재하고 너무 존재해서, 이거 정말 이상한데 정확한 말이네요. 공간 전체가 이미 너무 큰 소리로 이성애자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번은 애인 회사의 이벤트에서 호텔 숙박권에 당첨이 되어서 호텔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호텔엔 야외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수영장에 갔는데 그곳은 수영장이라기보다는 수영장이 있는 사진 스튜디오였습니다. 여성 모델과 남성 사진작가로 이루어진 커플이 수영장 모든 벽을 잡고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델은 수영장 벽에 매달려서 각종 예쁜 포즈를 취하고 있고 사진작가들은 수영장 가운데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사진 컷업을 맡고 있었어요. 생김새는 달랐어도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남자는 사진을 찍고 여자는 포즈를 잡고 또 결과물을 검토하는 그 풍경이 기괴해 보였달까요? 저는 목욕탕에 온 사람처럼 벽에 잠시 붙어있다가 아래층 실내 수영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수영모자까지 쓰고 레인에서 열심히 수영을 하는 사람들 빼고는 저와 애인뿐이었어요. 다들 수영에 진심이라 여기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맙소사, 천장이 유리였던 것입니다. 위층의 수영장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의 다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은 바닥이 유리인 걸 알고 있었을까? 아마 모르겠지. 얼굴을 물에 담글 순 없으니까. 핸드폰 화면을 보기에 너무 바쁘니까. 저는 수영장에 애인과 누워서 유리 너머의 다리들을 봤습니다. 정말 까칠까칠하다 못해 튕겨져 나와버린 이상한 기분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탱탱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위에는 포즈, 아래에는 숨, 위에는 컨펌, 아래에는 물, 위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역할, 아래에는 그 역할에서 잠깐 튕겨져 나온 두 사람. 튕겨져 나온 두 사람과 세상 모든 커플들이 뭘 하든 상관없이 수영모자까지 쓰고 레인에서 열심히 수영하는 수영에 진심인 사람들. 이 장면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퀴어 가시화를 위해서 저희도 이성의 커플들의 틈바구니에서 당당하게 서로의 사진을 찍어줘보는 건 어떨까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아니면 다음부터는 잠수한 채로 자명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성의 커플들 발목을 한 번씩 휙 잡아채보는 거죠. It's like 물귀신 작전. 이런 것까진 참아 못하시겠다고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다음부터 무료 숙박권이 나오면 BJ 세이에게 양도 부탁드릴게요. 제발. 다음 사연은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왠지 개운하게 세수 한번 하고 가야만 할 것 같은 이름인데요. 제목은 퀴어에게도 금원십이 되어버린 퀴어. 조금 매운 사연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퀴어의 삶을 아름답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더럽고 엉망진창이고 한심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그게 나쁘고 없애버려야 하고 교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바이섹슈얼 폴리아모리로서 다양한 성별과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동점 연애 또는 다자 연애를 하고 애인이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제가 바람의 상대가 되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 친한 친구들과 키스하고 섹스해버리기도 하고 이 좁은 퀴어판에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전애인이거나 썸이 있던 사이예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말고도 말하기 힘든 다양한 족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동성애 정도는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여기에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A형, 폴리아모리, BDSM이 얽히면 같은 퀴어들조차 금원십? 바보 혐오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죠. 근데 퀴어가 뭐예요? 게이, 레즈비언 어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외적 관리 잘하고 회피형도 안 되고 멀쩡한 직업 가지고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정상 연애, 정상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단순히 동성이랑 연애한다고 퀴어예요? 그런 건 퀴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퀴어가 가부장제, 성별 이분법, 자본주의, 온갖 규범성과 정상성에 저항하고 불화하는 정치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LGBTQAA+라는 단어 안에 가두거나 젠더와 섹슈얼리티에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을 혐오하지 말고 우리의 특권을 인지하고 다른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것, 그게 퀴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네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산뜻한 이름과 달리 매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몽글몽글 귀여운 사연들만 읽다가 좀 다소 스파이시하네요. 여기가 라디오 사연 보내는 데지 집회 발언문 보내는 데냐고 놀리고 싶은데 오늘은 꼭 참아볼게요. 드레싱에도 매운맛이 있어야 하니까요. 맨날 달콤하기만 하면 샐러드가 아니라 디저트가 되니까요. 이 사연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정상적인 퀴어가 되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가 요구한 깨끗하고 반듯한 시민의 얼굴을 우리끼리도 서로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병원에서 받는 드레싱은 상처를 안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덧나지 않으려고 붙이는 거잖아요. 통증이 없다면 상처를 발견하지 못할 테고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도 하고요. 쓰라림이 있기에 우리는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모든 치료는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법이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자주 질문하곤 합니다. 그게 뭔데? 나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느라 때로는 지쳐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은 그저 이렇게 답해보고 싶네요. 내 삶인데? 그럼 이 사연으로 2부를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질 3부에서는 나를 숨겨야 했던 공간, 드러낼 수 없었던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공간에서는 나를 드러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퀴어 라디오 드레싱.
2: 퀴어 생활의 활력소 무지개 음악대.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무지개 세상을 만들어봐요. 미지근하면서도 믿을만한 사람들, 무지개 음악대. 카톡 채널과 각종 SNS에 무지개 음악대를 검색하세요. 모든 퀴어와 엘라이에게 열려있습니다. 아, 초보자도 내 환영입니다. 무지개 음악대와 함께 즐거운 음악 생활을 즐겨봅시다.
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퀴어 오케스트라 무지개 음악대. 모든 퀴어와 엘라이 절찬리 모집 중이라고 하네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퀴어 라디오 드레싱. 오늘의 마지막 3부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드레싱에는 또 다른 뜻이 있죠? 옷, 드레스, 드레스를 입히는 일. 무대에 오르기 전 누군가의 의상을 정리해주는 일. 제 주변에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러 갔대요. 드레스를 고르고 드레싱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등 뒤에 지퍼를 올려주시고 허리선을 잡아주시고 베일을 얹어주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옷을 입혀준다는 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구나.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지, 어떤 장면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누군가가 함께 만들어주는 일이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웨딩드레스를 입는 건 헤테로 여성들이 하는 일생일대의 드랙이구나. 3부의 제목은 유화, Emergen이라고 지어보았어요. 옷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Emergen이냐고요? 결국 장면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어떤 공간에 스며들어가는 건 마치 드레싱이 뒤섞이는 것과 닮은 것 같지 않나요? 물과 기름은 그냥 두면 섞이지 않지만 충분히 잘게 흩어지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무언가, 그러니까 유화제가 있으면 한동안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드레싱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 내가 나라는 이유로 튕겨나가지 않는 곳, 내가 애써 드랙하지 않아도 내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곳, 서로의 드레싱을 도와줄 수 있는 곳, 그리고 가능하다면 같이 음악까지 할 수 있는 곳. 그럼 사연 읽어볼게요. 기다려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꽤나 도발적인 이름이네요. 교수님과 문제가 있는 학생이신가 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퀴어에게 안전한 음악 활동은 어디에? 한국의 음악대학은 저를 열심히 숨겨야 하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개신교 신자 비율이 높은 곳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조교로 일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쏟아내는 혐오 발언 속에서 제가 퀴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민망했죠. 심지어 커밍아웃했던 선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도 그렇고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대학이라는 제도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것도 같아요. 물론 교수님들과 사이는 여전히 좋아요. 하지만 조금 괘씸하니 조만간은 그냥 다 커밍아웃을 해버릴까 싶기도 해요. 이미 거지 높은 리로 살고 있는 마당에요. 조만간 그냥 다 커밍아웃을 해버릴까 싶다. 이 말 안에 피로란 농담이 같이 있죠. 숨기다 보면 언젠가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아, 그냥 다 말해버릴까? 일종의 고백공격이랄까요? 교수님의 반응도 기대되네요, 저는. 곧 커밍아웃 받으실 교수님께 조언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아, 교수님, 퀴어 혐오 너무 이악물고 하지 마세요. 턱 관절 아프니까요. 마침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사연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요. 짧은 사연이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열린교회 다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나다움을 가장 숨겨야 하는 공간은 아무래도 교회 같아요. 가끔씩 연주를 하러 교회에 가거나 해요. 그럴 때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퀴어인 걸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무지개 키링을 감춘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지개 열쇠고리를 감춘다. 되게 작은 행동인데도 크게 공감 가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먼저 숨겨야 할 것 같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말투, 표정, 배경화면, 키링, 애인의 호칭, 주말에 어디 갔는지, 누구와 살고 싶은지. 계속 숨기다 보면요, 나중에는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냥 작아지는 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끊임없이 찾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울 곳은 대체 어딜까요? 이 빡빡한 도시에서 내 한 몸 누울 공간도 찾기 어려운데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까지 찾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고정되고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는 자리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곳을 커뮤니티라고 하죠. 그럼 다들 어떻게 커뮤니티를 찾고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몇 분의 사연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먼저 친구 발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무지개 음악 음악대는 참여 중인 단원분과 트위터 친구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나 취미 모임에 대한 갈망은 항상 있었는데 퀴어 모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저런 일반 모임에 가봐도 나를 드러내기 어렵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껴졌으니까요. 퀴어 친구들은 꽤 많은 편이었지만 그 안에서 연애를 하거나 헤어지거나 하면 사라지는 관계여서 파편화되어 있는 게 불안했어요. 새로운 느슨한 유대감을 느낄 만한 커뮤니티가 필요했어요. 연애를 해서 망치는 것보다는 오래오래 불, 미지근하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으면 했습니다. 오래오래 볼 미지근하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 이거 너무 좋은 말이네요. 뜨겁게 사랑하고 끝나버리는 관계 말고 적당한 온도로 오래가는 사람들. 사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니 너무 부러운데요? 저도 빠른 시일 안에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무지개 음악대라는 모임이 있군요. 음악으로 모인 퀴어와 엘라이들이라니 어떤 분들일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다음에 공연을 하시게 되면 꼭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참 비슷하게 음악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퀴어분의 사연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요. 어쩌면 이분도 같은 모임에서 활동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련줄줄님의 사연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저는 나로 살아갈 수 없는 한국을 미련 없이 떠나고 싶어 했어요. 가족도 친구도 내가 게이인 걸 모르니 그냥 모르는 채로 사라지고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게이로 받아들여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처음으로 퀴어 퍼레이드에 갔더니 저 빼고 다들 친구도 있고 같이 다니는 무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퀴어 커뮤니티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온라인 말고 현실의 삶 속 퀴어 친구들이 없는 게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친목 모임에 가입하기에는 아직까지 퀴어 사회에 대해 경험이 없어서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악기 모임을 한다는 얘기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활동 중입니다. 일단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 좋아요. 모임에서 환영받는 느낌이 들고요. 만나면 서로 반갑고 좋은 사람들이 생겨서 좋아요. 이 모임으로 제 생활 속 소중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럼 잠깐.

악기 모임. 아, 너무 좋네요. 사실 퀴어 커뮤니티라는 게 퀴어라는 점 말고는 공통점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성격도, 살아온 배경도, 취미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할 말 없을 때도 솔직히 많잖아요. 그럴 때 악기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미지근하게 오래오래 볼 수 있달까요? 이게 커뮤니티의 힘인 것 같습니다. 나를 여기에 붙들어 놓는 것. 단지 나라서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장소를 그래도 누군가가 있어서 조금 더 살아볼 만한 곳으로 바꾸는 것. 에멀전이라는 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입자들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유지한 채로 한동안 함께 머무는 상태입니다. 샐러드도 그렇잖아요. 제각기 다른 재료들이 자신의 형체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지고 드레싱이 거기에 화룡점정을 찍어주는 것처럼요. 좋은 커뮤니티란 그런 곳이 아닐까요? 다 똑같아지는 곳이 아니라 다 달라도 쉽게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 흔들어주는 곳. 사연을 듣고 나니 무지개 음악대가 더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멋진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다니 저도 당장 가입하고 싶어집니다. 무지개 음악대 같은 커뮤니티가 있어서 더 많은 퀴어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자랑하고 싶은 커뮤니티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으로 소개해주세요. 맵고 달고 짜고 시고 쓰고 상큼하고 온갖 맛들로 가득한 사연을 듣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네요. 그럼 우리는 멋진 엔딩을 향해 퍼레이드를 한번 펼쳐볼까요? 가장 크게, 가장 시끄럽게, 가장 눈부시게 함께 흔들려 보시죠. 지난주에 퀴어 퍼레이드 다들 다녀오셨나요? 저도 올해 어김없이 다녀왔는데요. 퀴어들의 명절을 마음껏 즐기다 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을 무지개 깃발 거 행진하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오르는 거 있죠? 퍼레이드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숨겼을 것들을 갑자기 너무 크게 드러내게 만드는 힘. 무지개 깃발, 반짝이, 피켓, 손등에 붙인 스티커, 평소보다 조금 더 과감한 옷, 평소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문득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퍼레이드에 참여했던 순간을 남겨달라고 부탁드렸었죠? 그걸 한번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판넬 들어와 주세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포스트잇 남겨주셨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빗속에서 깃발 들고 행진했어요. 가장 나다울 수 있는 날. 청핏 벗대 걸어다니면서도 춤을 출 수 있구나 느꼈어요. 2019년 퍼레이드에서 여친과 뽀뽀했던 기억. 사실 아직 안 가봤어요. 언젠가 용기 낼 수 있게. 작년에 레즈 히어로즈 차량 따라갔다가 아는 곡이 두 곡밖에 없어서 올해는 줌마 퀴어 차량을 따라갔어요. 크크. 줌마 퀴어 차량 덕분에 신나게 행진할 수 있었어요. 퀴어 인권 모두의 인권. 줌마 최고. 강렬한 맞불 집회 덕분에 주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었다. 아, 이렇게 포스트잇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사연 남겨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뽑아서 무지개 음악대 글자 키링, 미지근하면서도 믿을만한 사람들 키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아직 퀴퍼 안 가보신 분, 다음 퀴퍼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은요, 줌마 퀴어분 사연 뽑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사연 읽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나도 받고 싶은데 싶으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무지개 매듭키링 3,000원에 글자키링 5,000원에 입구에서 판매하고 있으시니까요. 나가시는 길에 겟 하실 수 있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아쉽지만 저희에겐 다음 방송이 또 있으니까요.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자꾸 분리될지도 모릅니다. 서로 너무 다르고 취향도 사는 방식도 사랑하는 방식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 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병을 흔들면요 잠깐은 함께 섞여요. 그리고 그 잠깐이 서로의 힘든 삶을 조금은

마지막 드레싱은 여러분이 직접 흔들어 주셔야 합니다. 손뼉으로, 발로, 엉덩이로, 눈물로, 웃음으로, 그리고 옆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 그럼 무지개 음악대의 연주와 함께 우리 모두의 퍼레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 테니 따라서 함께 불러봐요. 가사는 나눠드린 종이와 화면, 앞쪽 화면에 나와 있고요. 각자의 음역대에 맞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행진하듯이 힘차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퀴어 라디오 드레싱이었습니다. 저는 퀴어 인생의 활력소 DJ 세이였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 보이는 퓨어라디오 드레싱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도 퍼레이드가 펼쳐지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력장에서 무지개 음악대 그리고 DJ 세이였습니다. 안녕.